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아, 아, 10,000 won.
1: 아, 오케이, 오케이.
0: 안 laki ng bilangan ng pera dito sa Korea. 10,000 won katumbas ng mga 400 pesos halos ah. Eh, hayaan ko na nga yan. Basta ang mahalaga, nakita ko kung saan ako pwedeng tumaya ng loto dito. Ayos, malilibang na naman ako dito.